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신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이곳 도쿄는 현재 장마가 한창인데요. 비가 내렸다가 또 그런가 하면 다시 맑아지는 등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비가 내리면 후텁지근한 그러한 날씨가 돼서 좀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아버리면 정말 또 폭염이 오기 때문에 양쪽 다 좀 곤란한 느낌도 있습니다.
1: 네, 간토지방의 장마 끝은요. 예년의 경우에는 7월 중순에서 하순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한 달 정도는 이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뭐 오사카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날씨가 어떤지요?
1: 네, 오늘 하나카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정보 그리고 최근 저희 NHK 월드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된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카페에서 여러분

0: 분들의 사연을 소개할 때 한 번에 한 세네 통씩 최대한 사연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이 열정적인 우리 애청자 구원모님께서는요. 매달 한 10통 이상의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소개는 못해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구원모님이 최근에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3통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흐르고 얽히다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박영숙 사진가의 개인전으로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한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숲과 습지에서 마주한 나무와 덩굴에서 느낀 경이와 숭고함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전시는 하늘로 솟은 덩굴과 나무의 수직적 긴장을 경험하며 생명의 치열한 몸부림을 마주하는 웅장한 성체에서 시작해서 서로 얽힌 덩굴과 겹쳐진 레이어 속을 걸으며 사진 속에 자신을 맡긴 생명의 유연함을 느끼는 덩굴의 장막과 기둥을 지나서 수면 위의 고사목과 덩굴이 만들어낸 심연과 또 이미지 속 공간을 통해 생의 끝자락에 남긴 고요하고 아련한 서정을 마주하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출처도 써주셨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참고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천부파일 사진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아, 보니까 역시 흐르고 얽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 덩굴도 있고 보통은 큰 산을 다 못 찍을 때는 여러 장으로 나누어 찍고 그 사진을 붙이는데 이분은 이 붙이지 않고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뭐 공간이나 여백의 의미를 좀 상상해라 이런 그런 느낌의 사진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렇게 장막으로 기둥에 이렇게 펼쳐놓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0: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진이 마치 이 테마처럼. 네. 흐르고 얽히다.
1: 맞아요. 네, 마치 강물처럼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덕분에 좋은 사진전 저희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지만 감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블루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1980년대 윌리엄 헨리 폭스 틸벗이 광학적 드로잉을 만들었던 카메라 없는 사진 기술의 이 초기 시대를 모티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포토그램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현대의 사진이 고성능 센서와 찰나의 셔터 스피드에 집중한다면 이 룸앤 프린트는 그 기원으로 돌아가 빛의 정직한 기다림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피사체와 태양이 함께 보낸 특정 시간대에 물리적 증거를 인화지 위에 남기는 데 의미가 있으며 또 사진의 본질을 탐구하고 존재의 근본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실험하고 탐구하고 다듬는 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진 작업은 분주한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행위로 인화지 위로 떨어지는 햇살의 무게를 느끼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빛의 궤적을 종이 위에 붙잡아 둡니다.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숨결을,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었던 기다림의 가치를 전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작품은 첨부파일 사진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셨네요.
0: 네. 네. 정말 저희들이 이제 구원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진전, 조각전, 아니면 그림전인데 회화전, 광학 드로잉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독특한 전시회네요.
1: 네, 정말 이렇게 파란색으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어 있어서 제목처럼 더 블루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0: 그렇죠. 그리고 빛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는 그런 느낌도 정말 확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0: 네, 구원모님 감사드리고요. 구원모님 이어서 세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가정의 달 기념전 탈출 스페이스 하이브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바로 함께하는 경험에서 출발하는 전시입니다.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족의 모험과 협력을 주제로 미지의 공간 스페이스 하이브에서

0: 펼쳐지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관람객은 각 전시실마다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각 공간에서는 상호작용형 설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반응하는 경험을 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단서를 발견하며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시는 공동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이 전시에서 탈출은 단순히 공간을 빠져나오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관계의 단절로부터 탈출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에 도달하는 여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서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질문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체험형 전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체험형 전시였는지와 그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에게 추천하는 체험형 전시는 무엇인지 이유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에 열린 전시회를 다녀오셨네요. 근데 아주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션들인데 이것을 뭐 개인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서로 상의하면서 예,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체험형 전시네요.
1: 네. 근데 엄마의 장바구니라고 하는 전시물이 있었어요. 이 전시물은 네. 어떤 미션일지 좀 궁금하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우당탕탕 마법 미로 대소동이라는 전시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야, 이 미로를 탈출하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도 흥미가 갑니다.
1: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질리지 않고 아주 네. 굉장히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춘경 아나운서께서는 어떤 체험형 전시 인상에 남는 곳이 있으신가요?
1: 네. 작년에 저도 가족인 저희 딸과 함께 이 일본의 NHK 교육방송이 함께 했었던 전시회인데요. 아라고 하는 전시회였어요.
0: 여기에서 깜짝 놀래는
1: 아닙니다. 일본의 히라가나를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히라가나를 가지고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였습니다.
0: 아...
1: 네, 아주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글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제로 거기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글자에 따라서 함께 박수를 치면서 어떤 많은 군중들이 동작을 함께하는 아주 재밌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0: 예, 정말 글자도 만드니까 공부도 되고 체험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특히 막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네, 구원무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가운데 나도 이런 체험형 전시를 가봤는데 좋았다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개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구원모님의 사연과 관련해서 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업 전시관이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도야마현의 거점이 있는 이 지퍼의 제조 대기업이죠. 뭐 전 세계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YKK. 이 회사의 전시관이 리뉴얼 오픈해서 11일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 네, YKK 그룹의 사업소 내에 있는 마루야네 전시관 2호관은 이 지퍼 제조 기술과 역사를 소개하는 시설로 개보수가 진행됐고요. 11일에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0: 네, 이에 맞춰서 회사와 이 도야마현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가해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먼저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츠시마 고이치 사장이 이 YKK 기술의 역사와 모노즈꾸리, 그러니까 물건 만들기의 매력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인사했습니다.
1: 네, 전시실에는 창업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이 지퍼 제조 기계와 제품이 사업 전개 시간 순서에 따라 전시되어 있으면서 이 회사 해외 사업의 출발점을 소개하는 부스에는 처음으로 해외 거래를 했던 인도에 수출한 이 제조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방문객들이 제품이 좀 신숙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소재와 디자인이 다른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지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리뉴얼한 이 전시관은 이달 23일부터 일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이 전시관은 JR 후쿠리쿠 신칸센 쿠로베 우나즈키 온천역에서 노선버스로 약 20분, YKK 센터파크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되고요. 또는 아이노카제 토야마 철도 이쿠지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0: 네,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옷이나 가방 이런 곳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지퍼인데요. 많은 종류의 지퍼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또 만져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에서는 NHK 토야마 방송국의 취재를 바탕으로 리뉴얼 오픈한 지퍼 제조업체의 전시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또 하나 관광 관련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R 도카이와 서일본에서는요, 올해 10월 1일부터 도카이도 신칸센 그리고 상이오 신칸센의 일부 차량에 1인용 또는 2인용 개인실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17일 발매 가격과 운행 편수를 발표했습니다.
1: 네, 무료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도쿄 나고야 구간의 편도 기준으로 1인용 개인실은 성인 1인당 32,660엔, 2인까지 이용 가능한 개인실은 성인 1인당 47,060엔입니다. 이 한 명이 이 방에 개인실 요금을 내기 때문에 이 두 명째 이용자는 승차권과 특급권만 있으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구간의 특별시의 차량인 그린샤 이 좌석과 비교를 하면요, 약 두세 배 수준의 요금입니다.
0: 네, 이 개인실이 있는 열차는 하루에 12편 정도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운행 편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JR 도카이의 니완 슌스케 사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 그린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동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와 관광 양쪽 모두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좀 비싸지만 특별한 체험으로 한번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좀 엄두가 안 납니다.
1: 네. 네.
0: 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관광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 코너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게재된 지 3개월 지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또 서둘러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도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편의점 각사 중동 정세 대응으로 플라스틱 사용 절감 모색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도쿠시마현에서 불꽃놀이용 폭죽 제조 한창. 네, 이제부터 불꽃놀이 시즌이 시작되니까 먼저 예습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히로시마현의 1200여 년 역사 사찰 법당이 전소했다라고 하는 영상이었고요. 교토 전통의 가야부키노 사토에서 방수 훈련이 있었다는 영상이 있습니다. 계절을 잃어버린 듯한 더위, 각지에서 30도 넘어 영상 보시죠.
0: 네, 그리고 시부야구 쓰레기 무단 투기 시 과태료 2,000엔이라는 동영상, 또 사이타마현 천공의 양귀비 계절 제철 맞아 만개라는 동영상이 있고요. 또 H3 로켓 6호기 공개, 저희들이 앞서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성공했다 이런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일본의 우주산업이 더 발전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도승에게 나각불기 배우는 강좌 열려라는 동영상, 그리고 봉봉드롭 입체 스티커가 데이트라는 동영상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 이어서 최신 방송 코너에도 새로운 추천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다이브인 도쿄에서는 시부야2 뒷골목 산책편이 공개됐는데요.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나 역사 깊은 뒷골목을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고급 주택가와 옛 게이샤 거리, 그리고 현대 시부야의 토대를 마련한 유흥가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다이브인 도쿄에서는 조금 전에 공개했던 오카치마치 장인 정신의 보고가 지난주 한국분들로부터 많은 접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저희들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오카치마치는 아키하바라 바로 북쪽에 위치한 보석거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역사는 불교 관련 장인, 미군,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장인 공동체와 관련돼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은 이 한국분들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또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라면 문화를 소개하는 라멘 재팬에서는 토야마 편, 검은 국물, 토야마의 비옥한 논에서 탄생한 독특한 라멘 한그릇이라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앞으로도 LGK 월드 재팬 코리안 그룹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아니면 느끼신 소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카페에든 저희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과 사연은 지금까지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그리고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습기가 많고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